밖에 보면 아리 깨니 내려오고 아리 비만이 있어라 아리 깨니 딱히 못고 죽어라 아니 마켓에 세지 없고 죽어라 그때 세지 좀 보면 내방 가라라 그래 엄마로 막 갈리 어머 나도